내는 숨소리가 지나 나는 지지해가지 내 순간 거칠어진다면 좀 더 선명하게 나를 보여줬어 이 꿈속에서까지 아는 거리 때난 쉽게 너를 가둔 호스 그 전에 trust 해 못 믿어